0: 휴바라 그여라 하시나라 그여라다 크라카카라 히노 바라카라 도와다 휴바나 그여라 테라다 하시탄다 그여라 탄두 툼부 참조차 휴바나 그여라 타 유라 타 유라 타 타 타 따라다 따라라라라 휴바라 그여라 다 타 하시나라 그여라 타 하시탄다 그여라 타 타 타 하시타나 그 유레타 기원나 그 유레타나다 다차담미타
1: You start. Shouldn't I go back? Should I keep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2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 version?
3: No,
1: go to the end.
3: Go to the end. Get away. It makes more sense.
1: Oh, don't stop. Don't stop.
2: One more time. Acapella.
1: Let's do acapella. I want to do that.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2 minutes. At least 2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 We should have played.
3: Crab.
1: Crab is so stupid. okay, let's record. No, acapella.
2: Acapella one more time.